0: 돈독이 가오한 갑이야. 물어봐라.
1: 신발딱스.
2: 가래 가래 가래 게느라고 신발딱스 게느라고 신발딱스.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서 빠가 잡아간데 무슨 여기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이스마 택시 에담리라오 쿠바 아라 쿠바 아라 전주 과자 녀부레 마마 어머나 무리네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관이로 까바와라 지나비로 빠가 지루하냐 마쿤디 마코베와 내고엔디데 부담리라오 이스마 택시 왜나무에노
1: 이스마 택시
4: 조금만 조사
5: 억수아보시
4: 난게 트랩이라와 난 니네 쭈쭈
6: 마마코니 쭈까라 카세 빠가
2: Ki akajanja kabakazi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e